누나, 대단해, 발만해. 내가 비탱하고 빠우. 아요, 마, 아호, 레, 마, 레, 라, 보, 타, 가, 으로. 내가 아시려, 마, 유도, 타니. 터미네, 호, 레, 레, 훔타나, 거니. 렐, 망고도 타니, 로, 아요, 마네. 뭔데, 하, 도랑, 타, 로, 골로, 예정아. 대단해, 골로, 타, 대도, 타네. 나, 자, 그러나, 레, 따, 레, 어도, 타네, 로. 터미네, 골로, 레, 장아. 나, 요, 하, 발만하, 디, 드, 나, 뭐네, 디, 집이, 내가, 로, 허피, 부, 태, 지, 래, 또, 니, 허, 지, 허, 지, 허, 지, 래, 띠, 니, 숨, 래, 꼬로, 라, 보, 다, 허, 드, 지, 로, 요, 하, 발만해, 꼬로, 래, 문, 타, 나, 꼬, 니, 허, 드, 나, 꼬, 요, 문, 안, 에, 아디, 마, 래, 자, 또, 래, 너, 하, 네, 비, 태, 타, 네, 아, 얌, 끌, 나, 꼬로, 자, 래, 로, 더, 미, 네, 허, 에, 뭐네, 하, 에, 타, 로, 야, 자, 매, 디, 뽀, 나, 꼬, 니, 아디, 마, 꼬, 니, 요, 하, 나, 오, 요, 하, 마, 피, 라, 래, 마, 나, 마, 고, 래, 마 에냐 레 라타포 우지 우레 요지나 아까 피할랭아 로 우지 고 베파나 디마지 우예 우차흐 베파나 디마지 이선이예 테나 조테나예나 지터뇨라 고 볼레 미네 호로에 야렘타메 요하로 나 호지요 요하레 아코콜라 드지로 요하레 키니 푸라마야지야데 요하네마 차오레 고 보아드미네 헬레 모조가 아고 호라나 모조가 때야 인가 티포나 키니 어드 하모두네 마차 티포나 자가 코니요 헨레 메로 나 쵸모 모에드 드 요하 모조가 니포 이나 코니 자가 항거 바 의타드 다 자데 요하네 레 파마주나 요 의드야 바 제지메 오사감 제 점바 의탐시 티포나 요 의바 의타 요스 바 의타 레 티가 바 의타난데 팡고라싱 이거 바 그네레 드레 보나 보나 후지 이노 흡보 아싸 사이보 흐드나 흐드메레 뭐 조가 잉에 코로 잉에 요 의잖아 요 의에 반에 야 이야디 뭐네 흐드 사자나 마야 자 드미네 레고 사가가타 바 의타 마자니 의자가 터지 아코 바코 레아코 지이 바 드미네 흥에 흡보 장에 흐드 마찰레나 뭐네 빌어 흐야 자레 내가 비파올레 드미네 레 타바 의타 자가 지오 사가가 타바 의타 좀 어디 바 의타냐 뭔가 드미네 홀로 가야 호네가 발마 지로 나 자가 지오 아그투 타에레 고고레 알레 아디 마네 누 타냐가레 홀로 타타 비야지 이너가 타니 소가 타티에나 또 이랬다 타티가나 거니우빠 어궁라타 홀로 바 타네 장에로 나 처모나 ngengange tumine agaja le noja na kate bija dire yo ha ya ji noja la ka bija dire ya ne nga mangena petan petan ya le lu pa petan le melo umya ji le hum tanya nga to anya go to bi poe te gana pa uya yu ka bi poe tu ye la ta bi poe petan pe ya petan do thana lu pa wo ji petan do thana go pa do tha lu pa petan tu ye le le pa pu ja na ko ni ja wa jao le chalang ja wa ja ja ma ja mi no thumine he go pa go tu thai le ti ga te tha je cho mo ja ga na lo ngna po po po ya sa je ngna ja che ko ma ya ja ja ya ko ma ya ja na ko ni le ya ya je ne ja na ko ni ma tha le nya ma tha le nya ga ji thim lem tha ji ma pha ya nge nga ya m ji nga u mya ji lem tha mye u ji nga yo no so ti po le don tha ma thim na lo hum ji je di lo nga a ya m ji mya khan no a ji halem thalong na khano khaye cha thua chi chu te jela choka ma chi chu te yana the yana ha te alo thumi na ko ko ma hum ya phan na yu so la hna ko ni ma ko ni yo wa na gla hma lo du thma lo a yan ji me hum ya na ma gla hma ye nyu

사진이 전혀 앞에 follow my 보다 어디냐 로지 미쳐 앞에 follow 마 보다 어둠에 가지 미쳐 야래 앞에 follow 마 보게지 마 마토다 두요데

못함이 취하여 나가 음악유도 마가 내어 아두누가 아다 사파 밤에 냐부동 야노 아뇨이나 라어라 다자마 유도 마가 레아 푸서 티가 딩에 추가 티가로이 디레 농야노 아구차시 딩에 후니 디레 냐가니 푸서 레어 아유 라노마이 这人你不做人还可以贴哦那得的哦那能够爱住爱住

안 다는 거이 주아유 아 만은 서이 야중아 다 삼팔아다 여고 여가라야 여미랑에 맞제 팔아 야냐노 부서티가 딩에 휴가 징가로 아디오

이 산 니코티마 흐 아크미아싱가 아르베냐 흐 야 엄마사드 야 고이시 드로마냐 흐 남자마고 야 이비샤마가 이크린 이 고이킨 샤마가 티 타카다싱가 바가보 파치베 흐 이비 마차싱가 고 샤시 샤마가 오티 치베 고 소르티 뮤카냐마가 에르모 잔데바 야티데 고아 테야마 흐티 모싱가 아르바가 테카로냐 흐 마스응어 이 아보 유 부리파 파치응어 메냐 흐 아보 코드라리 르 하츠비야마가 아르바가 아보 아빠마 예소가 아보 초모 흐 테리 아 가트이드와 테리 비마가 부리파냐 흐 타치응어 마흐 아 마카가 아테냐 흐 아마사바 이부소 흐티로가 아보 이부소 흐 아마파고 제바 소테리 냐데리 추앙아 마흐 테마 비마샹아 아르바냐가 아보사흐 아 이브라이 지흐 굴라 하다가 바가 티티화 텔레 비망아 아보 쇼와타 아 비디오는 나자 소가 아리 라이 소와티 소라 허 화화고가 아디바 티티 화 몰라고가 아보 라이칼리 숭도 마냐 허 나티냐 화니 나냐 생아 네네바 초모 화니 제모와티 화도가 티모랑 마냐가 아 니모 화니 사모가 니모 화니 사모 마허르 아바 티티 마사도가 바가 아마 티마 바허 츠하냐 니모 화니 사모마 li mo kwa nyi ngwa mo tiri tsaya wa ngaa tamo kati maa a pi maa tiri so chi shao wa chakra ngaa tiba kati kwa mo na kwa ngaa kwa kwa sawa di kraa